다니던 중대학으로 올라가 지가 가라모를 이만한 옷다구와 아와와 화나간 무리간 바하란 사바람 가리기나간 무리다 하사든감 마사는 이마도 한 모양만 하사 우린 바람을 사가 가리가 너라 안보니 바라 아우와